0: 아타실 보나니예,
1: 아타실 보나니예.
2: 아까스파니 저잔포유 나바니 순종딩이나 두이나 신칼다 게틀레 밋 송알링 아긴 토키토닌 웨스턴 뮤직 쿠나 일로딩아 두이나 파워 히츠 앨범 아파닌 라테가 히약나 아이네딩